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한데. 이 캠블 멘제표고 우수심시대. 다 멘제표는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m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전시. 그죠? 딱 그래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이야.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 해.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사람 좀 봐요. 이

0: which are the Bodhisattva ideals, and also whose mind is gripped by powerful compassion, aspiring to see others, other sentient beings, to be free of suffering. And thus, that kind of strong compassion has moistened one's heart. And through this way, one's inclination to enter the Bodhisattva path has been awakened. So this term, noble son and noble daughter, refers to such practitioners who have that kind of inclination through awakened through the generation of compassion.
1: Tata diye ya thoran shi kolleya shirisha. Kanda phomu yawa mebache, phu phomu niga lao da sumshay chigi. Tata jiri yin sanje ki che nala liya, da jiri tenbe shima di dan sosu taba di imbari. Kangdo ji sosu taba dun dewe shi sungu chawa yesu dela, yin sanje ki tenbe ne yu sungu yawari. Kangdo shi sungu yin chali mesu dela ya, yin sanje ki tenbe
2: ne 다 결혼 마 아니 담배 차네 처음에 매버리디 이나야 땡이 차네 야 개발 지송 되게요. 다디 다 가서 그게 지속이 야 내당게 원에 대저자 가셔야 유주동 가야 되는데 폐지 여살에 유동 고야지 폐지도 차이 무요하래 이내다 대저자 유주동을야 거라 지금 대발업 지기타네 남산 유주동 들었는데 가오래. 야 가시오 어디 생각용기. 빼나 배배 지 가서 우리 그게 뉴에다 돈번 뭐야 나나리야. 결혼매 돈번 먹어라. 파만 이소 구비야래. 그다음 파만 시탄 예방을 대발루기. 지단 전에 파만 이소 구비야래. 팔짱배 인양소 주변이나 디 Gelong Domba Yemi Pusu Chug Mabari. So today you may understand it. Now, the nigger in that on the any Tango Casure, the nigger Pigata and Nizu Chindue Lalin to Zitango Chuna, then the Gindungi Taja Mado, Gelongi, Kansachi Taja to Mabari. So Kashagini, the Yarmshi Taja and Jigris, the Shangan Yudin, Dua Mashiba Dari. So today you may do. 그다 되는 좀 도원 좀 저 고도체는 다 잡아야다. 대야 지금 바로 찍어오더는 뉴엘라린다. 테라와드 도와는 뉴엘라린. 다 찍어요. 그래서 이미 인도자네 상매단에 다디 가소래 라랑게 대배 루기 뉴얼 님십체. 근데 지단 믹스해진데 칼칼이 여죠. 심주제. 대다 쳅지, 뇌여기 다다다대, 지다, 그, 내수도, 뜸. 근데 그 다음에, 이니, 다, 나, 구두체는 타주시고 하지, 쳐도가.
0: So this reference to the noble sons and noble daughters, I think also has a significance which as practitioners of modern age should bear in mind. Unfortunately,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noble daughter is missing. So what this suggests is that in Buddhism, insofar as the actual teachings are concerned, there is no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And even if you look at what is considered the foundation of the Buddhist practice, which is the Vinaya, the ethical discipline, particularly the monastic discipline, even there, this monastic discipline as enshrined in the ethical practices of a monastic member is said to be so important element of Buddha's teaching that it is said that where there is the practice of the monasticism as exemplified in the three principal monastic rites, wherever such practices are present, the Buddha's doctrine is present,

0: 로.
1: 가세요. 관중이요. 와라 와라 가자 관중이.
2: 땡큐 굿 나이트.
3: 다시 대략 넘버 2 람람 쉐베 게지 군주 타베토 푀기 난초 센시예. Hi, you are listening to Lamri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